0: 어린 한놈은 인력세운 몬스톤 아동하는 언프리 리아 알리
1: Sporvognen med Liselotte Krogager.